생기 나발 생기야 줘 다리가 줄 내림 나 토마 전룽 카다 다리 레사 밍밍이게 베메 내림 라 제베 탐주에 카다 치레 주물라네 토나 위 푸셰 카체 세네그데 나주 내림 토마 고추슈교 최다 쉐리게 내림 코 별 세게 베티제 닥디 도제 차 친구 초네 가딘 제나 위 최저 그룹의 숨주 윤두 슈구이